하느냐. 이렇지금 딸렸다 요라느냐. 여일아 요놈 못생게 내려가니니. 이렇지금 딸렸다 요라느냐. 이렇지금 딸렸다 요라느냐. 여일아 요놈 못생게 내려가니.

요 아이 고갈로 니기 툰디 마티니 우달레고 울시아야 우달레고 울시아야 야와 요거마야 살라베로 고갈로 카니냐 올리마 보뇨 우타니 Aero jogor kugalo mate. No yola giremo mar jo kugalo.